0: 땅으로 퍼지도록하이.
1: 왜 샤티? 헤르메. 걔가 컨트롤 좀 못하라 이 샤크.
2: 나 프레임.
1: 아버지 기운이요.
3: 고생. 기 아이들도. 아, 이렇게 빠뜨 아세요, 로한. 사마직 산들 마을에는 이렇게 빠뜨 오는 버릇이다. 밑에로 브라마크 수준 나오는 섭사. 이제 나한테나. 이제도 전쟁이 할 사니.
2: 아니. 미쳐 브라마 먼저 주요 운행 고생.
3: 팀에 다 되나?
2: 다 되나?
3: 순아, 미쳐 수준아 보내고 앞으로 다 하는 거 봐야 그 구라 읽니 와 보이라 운행 구라오. 아니 브라마 수준아 보내고 이제 자니 자니 니엇 것 앞으로 파이다 와 수아스가 라기 보이라 운행 잘못 수준아오. 이스타 수준아래 사마즈라이 브라믹 바나오 차, 컨디트 바르차, 니라사 바나오 차, 이러 어비스파스파니 수준아 걸사.
2: 오호. 계속 와야 더 이스타 수준은 시에 라이 버는 운동을 해야 해?
3: 아니, 브라마크라 미타 수준은 시어 또다 코멘트 게 빠니 버는 운동이나 시어 버는 거야. 아니, 두 수준은 섣대 떳대 오기 해나 이긴 버는 버사. 그래서 수업 다 보는 버사. 미티라 포토 밀색이 밀되나 라 무슨 상에 해는 버사. 아디카릭 마디모 오기 해나 또 빠니 다 봐야 마트리 시어 라 코멘트 거는 버사. 그죠?
0: 감옥 수준은 나빠요. जिम्मेवार नागरिक बनाऊं
4: आधिकारिक स्रोत बाट प्राप्त सूचना लाई मात्र विश्वास गरौं।